잘 그 보장 수영. 매일 예를 y'all feeling good this evening. Put your hands up, y'all. Put your hands up to the sky. And we gonna clap. We gonna.